우리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선풍기 소리 엄청 크게 들리죠. 와, 너무 더운데요 지금 밖에. 투표하고 왔거든요. 와, 강아지까지 데리고 갔다 왔더니 좋을 것 같네요. 투표를 하고 왔는데 잠깐 땀을 식히고 바로 또 네, 미용실에 가야 해요. 아이 머리를 잘라야 되고 저도 염색을 좀 하고 와야 돼서 염색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한 시간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우리 꼬미남님 신청곡 올라왔길래 전해주고 미용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오전에 오토바이 엔진 경고등 떠서 서비스 센터 문의하니까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냉각수 팬이 고장났다고 해서 팬 교체 비용 들어갔어요. 한 19만원 정도. 그래요? 오토바이 산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벌써 그렇게 고장나면 어쩌나. AS 기간 없나요? 그래요. 날이 너무 더워서 냉각수 팬이 고장났나 보네요. 근데 우리 날이 밖에 너무 더워서 오늘 일하는데 너무 힘들겠어요. 그래요. 수분 섭취 잘하고 식사 잘 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신청하신 곡 W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보라미유의 있잖아,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지은의 노래해야지, 박서정의 비와 당신 모두 준비해드리고 저는 갔다가 빨리 돌아올게요.

네가 내 옆이었으면 해. 짧은 연필로 네가 적는 것들 맨 위에 I wanna see my name when I wake up. 우리 좁은 이 집안에 소중한 것들이 이젠 꽤 많이 쌓였고 and we know.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종일 너무 바빴습니다. 신청곡도 안 올라오고, 네, 그래서, 네, 종일 집안일도 하고, 염색도 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곡 다음부터는 우리 연희님께서 내일 아침까지 음악 전해드릴 거예요. 저는 내일 방송도 없고요. 네, 모레 금요일날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날이 너무 덥죠? 그렇다고 찬 거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편안한 저녁,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래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혼자 걷는 길에는 예쁜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사랑이 있지만 셋이 걷는 길에는 우정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면 어느 길이든 행복하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한우로수 가족분들 가는 길이 꽃길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 곳곳, 마음 가는 곳곳마다 꽃길이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네, 날씨, 어제 투표하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투표는 했지만 누가 누군지 몰라서 그냥 마음 가는 분들 찍었어요. 너무 많죠.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만 뽑으면 국회의원인 사람들만 이렇게 해가지고선 관심 있게 보겠는데요.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죠? 아는 이름들이 몇몇 있어서 그분들을 찍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관심을 안 가졌던 저에게 한 번은 잘못됐다라는 반성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한우로수 가족분들은 어땠나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이따가 비 소식이 있죠? 우리 한우로수 가족분들 비 소식이 있지만 그래도 흐리지만 그래도 기분만큼은 업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너무너무 고생하신 우리 연인께 박수. 밤새도록 컴퓨터가 고생했지만 그래도 우리 연인님께 다같이 박수. 우리 연인님 수고하셨죠. 이렇게 러시하면 신경 써야 하고 은근히 신경 쓰고 그래야지 되잖아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한 쉼, 휴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가오의 시작 그리고 하윤의 돌덩이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이렇게 세 곡 전해드렸고요. 또 다음 두 곡만 더 전해드리고 신청란 오겠습니다. 시온의 웨이크 백홈,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 이렇게 두 곡 함께합니다.

네, 노래 두 곡 같이 전해드렸어요. 저 신청란 올라왔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오늘 날씨가 어제 날씨 엄청 더웠죠. 비가 오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도 조금 약간 후덥지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습하기도 하고 비가 오려고 그러는가 봅니다. 비는 얼마나 올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좀 이따 날씨 예보에 일기 예보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껑치님께서 1등 하셨습니다. 박정현의 가슴에 사는 사람, 백아연의 눈물도 사랑인걸, 유성은의 사랑이 자라서 태곡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요새는 일과를 오전 5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니까 컨디션이 좋지 못합니다. 살도 빼어서 아침밥 안 먹고 두유 한 팩으로 약간의 요기를 한 뒤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더운데 커튼을 치고 있기는 해야 하지만 잠시 동안은 창문을 열고 대기하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달빛사랑님 즐겁고 신나는 수요일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두유 한 팩은 조금 심하죠. 저기

하루에 계란 두 알씩 먹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찐 계란 두 알씩 드셔보세요. 아침에 우유와 두유와 찐 계란 그리고 뭐지? 바나나 하나 이렇게 아침을 대용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꽁치님 배가 고프니까 계란 삶아서 두 알을 드셔보십시오. 그럼 든든한 아침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5시 30분 굉장히 일찍 일어나시는군요. 저도 오늘은 5시, 어제도 그렇고, 아니, 어제는 안 그랬다. 그제도 그렇고, 요즘 5시 30분에 일어나는데, 피곤합니다. 낮에 되면. 우리 꽁치님,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이어트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노래가 나가는 도중에 잠시 멈칫했었죠? 너무 죄송합니다. 갑자기 위남이 확 꺼지는 바람에 방송이 잠깐 끊겼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신청란에 우리 와우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다비치의 파리파리, 그리고 유나의 비밀번호 486, 룰라의 3.4라고 그래야 되나요? 3, 느낌표, 4, 이렇게, 3, 4, 이렇게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휴일 잘 보내셨나요? 휴일이 금방 지나갔죠? 늦잠 자니까 하루가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월요일 같은 목요일 잘 보내시고요. 방송 감사합니다. 달빛사랑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휴일은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총알 쏜 것 같이 후다닥 지나가고, 평일날은 느릿느릿 갔으면 좋겠어요. 늦잠을 자고 나면 하루가 이렇게 늦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어제 늦잠 잤어요. 8시 반까지 늦잠을 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과를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맨날 5시 반에 일어나서 시작을 하다가 그렇게 늦잠을 자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투표는 하셨나요? 어제 투표날이었잖아요. 덥기도 엄청 더웠고요. 오늘 하루 우리 와우님 화이팅! 즐거운 날 되시고요. 언제나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6월 4일 목요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곳곳에 시원한 소나기가 있어 외출할 때 작은 우산 챙기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주요 날씨는 오후 소나기 낮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내륙지역,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내륙 등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려서 강수량은 60% 정도입니다. 낮 기온은 상승, 비가 오기 전에 전국 내륙 중심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조금 덥게 느껴질 겁니다. 주요 지역은 서울이 27도, 인천이 24도, 춘천이 27도, 대전 28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 부산은 26도, 제주도 26도. 어제는 많이 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부터 조금 내려갔어요. 그렇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 천둥, 번개가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신청란 왔어요. 우리 흑장미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낮에 비 소식이 있던데 어제만큼 안 덥겠죠? 오늘도 잘 들어요. 정이안의 사랑이 아니었나봐. 케이시의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대건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창문으로다가 바람이 쌀랑 들어왔는데 어제보다는 바람이 조금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제는 많이 더웠었는데 우리 흑장민이 오늘 더운 날 지치지 않고 언제나 화이팅하면서 즐거움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필사만님께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아이오아의 갑자기 프로듀스 나인의 밤비 그리고 소녀시대의 힘내. 안녕하세요 살빛사랑님. 월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어제 쉬어서 그런가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우리가 쉬고 나면 그리고 휴일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그러면 왠지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버겁잖아요. 평소에 움직이던 대로 안 움직여서 휴일은 조금 늦잠도 자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리듬이 깨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피곤함을 느끼는 그 쉼이 되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사마님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면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